0: 없다.
1: 렛세.
0: 마.
1: 렛세, 로미오.
0: 보스.
1: 멀리 가라, 이 사건도니, 모니까.
0: 에이, 냐만 미오. 많이 달리빠탄 가?
1: 오! 앙, 월릿 거.
0: 마.
1: 월라 드리사 물사상 딜 알고 과해. 멀리 가라, 이. 그 마시콘 부인한 상 돈똥어 보니까, 꽈르타코리 또.
0: 아, 대, 아, 대, 호, 미오라. 일리코 오니 살라켄. 헛!